0: 아차 없다 그러면 어떤 말인지 알고 사이코판
1: 내가 걸어가다 내과
0: 코로나 대사게 세라병
1: 어떤 말을 왜 가지고 지금
0: 내 지금 만족이 많냐